잠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참 소중한 일이죠. 그런 시간 속에서 행복해져라 님도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과 행복 많이 발견하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저도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햄버우님 다녀가주셨어요.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버스커버스커의 막걸리나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 청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보형 청곡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에 외근을 나갈 것 같아요. 잘 들을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요. 늘 따뜻한 인사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오후에 외근 가신다고요? 요즘 날씨도 이제 제법 더워지고 있어서 밖에서 이동하는 시간 길어지면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더라고요. 그 외근 잘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오늘 소나기 소식 있어요. 우산 잘 챙겨 다니시다가 갑자기 낭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음악과 함께 여유 느끼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목요일도 기분 좋게 보내고 계획한 일들 순조롭게 잘 풀리는 일, 잘 풀리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0: 여태 뭐하다 준비도 안 했어.
1: 여러분께서 청해 주셨던 신청곡들 사연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6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선곡한 곡들로 쭉 보내드릴 거예요. 시청 사연은 마감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 여행 가기 전에 아주 들떠있는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입니다.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네, 잔잔한 곡들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신청 사연은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성회군요.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일단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태양의 후예, 예, 사운드트랙으로 유명해졌던 노래네요. 생가 펀치의 에브리타임 듣고 계시고요. 내친김에 윤미래하고 거미 노래까지 예,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 있더라고요. 맑은 하늘 보고 나갔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당황하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작은 우산 하나쯤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물 혹시 널어두고 나오셨거나 창문을 열어두고 나오신 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고요. 예상치 못한 소나기로 황당한 일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이면 한 주의 피로가 슬슬 느껴지는 시기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잘 풀리고

웃은 일도 많이 찾아오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는 한우로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로 분위기 있는 음악 재치 있는 멘트 이 모든 걸 다 겸비하신 자키분입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 아닌 청취자를 위해 방송을 하시는 분이죠. 때로는 옆집 이모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편안한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로 저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지 기대되네요. 자, 여러분, 흑장미님과 편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정입니다. 오늘 나이트 방송 하시고, 나이트 방송이랬다. 나이트 근무하시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신데도 아침 방송 해주신 우리 터보 오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10시를 출발해서 12시까지 저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여행을 드디어 가죠.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제가 요새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잠시 쉬는 타임을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송하고 갑니다. 제가 없는 그 며칠 동안 다른 자기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좀만 쉬고 오겠습니다. 자, 전해드린 곡 심신의 신곡이었어요. 옛곡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몇십 년의 텀을 건너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이 아직 살아있어서 너무 좋았던 곡입니다. 그리고 나빌레라의 곡도 한 곡 신나게 전해드렸어요. 중간에 나온 CM은 AI로 만든 건 저희 인현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주신 거고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 나온 건 네 우리 돌멩이님의 네, 그 방송 온라인 동생이에요. 네, 써니라는 동생의 그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저한테 만들어준 CM을 한번 전해드려봤어요. 목소리 너무 좋죠. 어딘지 찾아서 방송시키고 싶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누가 좀 찾아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전해드리기 전에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브라더스의 울지 말아요. 시은의 문득 너 준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준비해 옵니다.

AI 노래가 판쳐도 좋은 건 좋은 거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 방송 마치시고 여행을 가신다 들었습니다. 조심히 그리고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비어네이퍼의 잘자요 굿나잇, 소방차의 1급 비밀. 이 노래도 너무 좋죠. 1급 비밀. 1급 비밀을 알고 싶어. 네. 저는 소방차 노래는 진짜 다 외워서, 비어네이퍼 노래는 사실 너무 많잖아요. 아, 소방차 노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막 테이프 시대가 아니어서 다 외우진 못하는데 소방차 노래는 다 외워요. 김남길 노래도 우리 이쯤에서 비어네이퍼 노래는 다른 걸로 들어볼까요? 네, 소방차의 일곱 비밀,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네, 비어네이퍼의 노래는 제가 다른 곡으로, 진영 솔로 버전 노래 있는데 네, 그걸로 준비해드릴게요.

남길이여 나에게 오라 나에게 달려오라 햄마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청곡 남깁니다. 이 말할 때마다 큰 레몬을 썰어서 네 물에 시원한 생수에 레몬을 딱 넣어서 우리 햄버우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래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이번 주 토요일 근무 아니에요? 이달의 소녀 그리고 비비지 최애나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드려요.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우리 시안님 띠아띠아띠아 시안님 다녀가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도 오더니 오늘은 또 시간 지켜서 잘 와주셔서 또 너무 감동했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내일 축구합니다. 한국 화이팅. 아, 제가 좀 이런 쪽에 진짜 너무 잘 모르고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그 올림픽 이런 거 하면 맨날 보는 게 그 체조나 이런 것밖에 안 봐갖고 사실 잘 보지도 않아요. 네, 제가 축구를 마지막으로 본 건 그때 그 시절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그때 딱 그때 보고 안 봤어요. 그때 워낙 뭐 난리였으니까 안 볼 수가 없었죠. 네,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하게 되잖아요. 스포츠적인 관심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여튼 뭐든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겠죠. 응원합니다. 신청하신 곡 박소은의 위성에게 나가고 있고요. 이고도의 우리 같은 사람들, 레고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까지 준비해 드려요. 네, 우리 시아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장미님 안녕하세요. 아침밥 먹었는데 출출해져서 두유 하나 마시려고 합니다. 저는 두유, 우유 이런 거 잘 못 마시는데 이런 거 잘 드시는 분 너무 부러워요. 콩국수도 못 먹어요. 근데 콩은 잘 먹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늘하네요. 그러게요. 아침에는 좀 시원한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더워지죠. 오늘도 낮에 더울 것 같은데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컨디션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미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지금 흐르고 있는 곡 G.O.D의 애소 흐르고 있고요. 자, 박진영의 청혼가. 우리 잘생긴 진영 아니고 못생긴 진영. 그리고 또 늙은 진영의 두근두근 쿵쿵까지 청해주신 거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행복해져라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흑자미님 안녕하세요. 머리는 이쁘게 잘 하고 오셨겠죠? 머리는 정말 예쁘게 됐죠. 5시간을 앉아있었는데 예쁘게 안 됐으면 미용실을 폭파시켰을 거예요. 장시간 미용실에 있음 힘들어서 저도 버티다 미용실 가긴 해요. 정말 저 그냥 염색만 하러 다니거든요. 1시간 조금 지나면 끝나니까. 와 진짜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면 안 돼. 아 정말 다음부터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머리가 마음에 들면 뭐해. 너무 힘든데. 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해주는 미용실도 찾기 힘들고. 맞아. 그것도 진짜 힘들죠. 네, 아무튼 예쁘게 변신하고 오신 장미님. 네, 머리만 예쁩니다. 머리카락만 예뻐요. 오늘도 기분 좋게 방송 잘 들을게요. 아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머리카락만 예뻐도 기분이 좋아지죠, 여자들은. 네. 얼굴이 예쁘면 더 좋겠지만, 네, 거지 같아요. 자, 신청해 주신 곡 데일리 랩의 6월의 햇살. 6월이네 벌써. 1년의 반이 후딱 지나갔어요. 아, 플레이브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피엘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 드릴 거고요. 자, 제 시간 신청은 마감했습니다. 12시부터는 우리 달빛 사랑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거예요. 달빛 사랑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미리미리 올려주시고요. 자, 저는 우리 행복해져라님 신청곡 전해드리고 옵니다.

비주맘님 다녀가시면서 디셈버에 부디 도경수의 팝콘 범진의 사랑하기 전에는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어디 가세요? 떠나요? 푸른 바다로? 하시면서 우리 와우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저도 토요일에 떠나잖아요. 평생 처음 가는 나홀로 외박 제주도 가시는군요. 축하해요. 혼자 여행 저는 되게 많이 다녀왔어요. 처녀 때 혼자 여행 진짜 좋아했거든요. 되게 좋아요. 너무 또 좋아해서 자주 가실까봐 걱정이네요. 우리 잘 보내고 월요일에 만나요, 장미님. 방송 감사하고 맞잠 하세요 하시면서 클론의 도시 탈출, 싹쓰리의 다시 여름 바닷가, 환불 원정대회구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혼자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바다 보러 갔다 올게요. 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열심히 놀고 올게요. 네, 신청해 주신 곡 저도 잘 들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꿈이 행복한 공간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인피니트의 뉴 이모션 흐르고 있고요. 2AM의 아니라기에,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이어드리고 저는 마지막 신청곡 가지고 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김혜나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저희 카페는 사장님이 엄청 팬이셔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하늘호수 방송국과 함께해요. 부끄럽네요. 카페에 저희 방송이 나간다니까 말실수름을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엄청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이런 곳에서 많이 나가요. 사실 그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면 엄청 떨려서 방송 못할 것 같지만 네. 알고 있음에도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편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저도 신청곡 보내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처음 보는 가수의 처음 보는 곡이지만 준비를 해드려요. 그리고 제 최애 가수죠. 비원에이퍼의 스윗걸까지 네, 준비해드리고요. 아까는 진영 솔로 버전이라 가수가 중복되는 건 아니어서 네, 비원에이퍼의 곡까지 준비해드리고요. 저는 시간이 되게 좀 애매해서 네, 딱 될 것 같아요. IOI의 갑자기까지 전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방송 우리 달빛사랑님과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함께하세요. 월요일에 만나요.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하루는 대부분 성과가 없는 날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멈춤에도 역할이 있다는 사실은 자주 기록되지 않죠. 생각이 느려질 때 감정은 오히려 정확해지고 판단을 미룬 순간에 선택은 더 단단해집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시간이 낭비로 남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서 이미 방향이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여백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문장을 고르는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하늘호수 가족분들, 오늘은 여백, 쉬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런지요.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죄송합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앞전반성 우리 흑장민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다같이 수고하셨다 인사 함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섹시한 방송, 즐거운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좀 멜랑꼬리합니다. 아, 갑자기 감기가 왔어요. 왜 왔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왔어요. 간혹가다 기침 소리도 들릴 것이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똑부러지가 않습니다. 갈라지는 소리도 날 것이고요. 그런데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없는 것으로 다 착각을 하고 정신없이 들어왔는데 아, 왜 이렇게 까맣게 바꾼 거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없는 걸로 착각을 하고서 있었다가 전화 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다급히 왔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이렇게 예쁘고 즐겁고 그런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즐겁지만 목소리는 별로 안 예쁘고 간혹가다 들리는 기침소리는 너무 귀에 거슬리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맛나게 드시고 계신가요? 먼저 드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드시러 가시는 분도 있고 언제 저처럼 밥 숟가락 들려고 하다가 쫓아와서 아직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점심 드시는 분들 만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차 한잔의 여유로움과 즐겁고 편안한 한드로스 방송국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곡으로 전해드린 노래 NCT U 그리고 지드래곤의 노래 이펙스의 노래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는데요. 두 곡만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그 샤이니의 소나기까지 전해드렸어요. 샤이니의 소나기란 노래는 신곡인데요. 노래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요번에 샤이니의 노래 들어보니까 그 예전보다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노래 전해드려봤습니다. 신청래 놀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김종국의 한 남자, 고유진의 걸음이 느린 아이, 김동률의 이제서야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1시쯤 외근 갑니다. 그 전까지 잠시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심 지금쯤 만나게 드시고 계시겠죠?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근 잘 다녀오시고요. 더운데 지치지 않게 쉬엄쉬엄 시원한 것도 마시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햄바오님 신청곡으로 세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신청날에 우리 아미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하늘도 아미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아미놀이하러 휴가 쓰고 부산으로 달려갑니다. 야호 하셨어요. 좋겠다. 콘서트 티켓도 없지만 1박 2일밖에 못 있지만 부산 사는 아미언 맏언니가 2박 3일 단체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사랑하는 BTS 멤버들과 아미들과 같은 하늘 같은 공기 마시러 달려갑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겠어요.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부산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도 또 좋은 일이고 가셔서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요. 재미난 추억 많이 많이 만들고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신청곡이 없어서 제가 노래 준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21세기 소녀 그리고 진우션의 굿타임 함께 합니다.

네, 노래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원어스의 쉽게 쓰여진 노래 청해 주신 분 누구실까요? 손 들어보십시오. 손 먼저. 죄송합니다. 필사마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원어스의 쓰여진 노래, 쉽게 쓰여진 노래,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인피니트의 남자가 사랑할 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라님. 걱정해 주신 덕분에 목소리 80% 돌아오고 감기 증상도 어제보다 훨 낫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사마님 감기 제가 가져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사마님 몸조리 잘하시고요. 좋은 날, 언제나 건강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꽁치님께서 진영 다현이 부르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육성재의 러브송 방강옥의 깨지 않을 꿈이길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서 덥지만 시원하기도 하네요. 아침에 배추김치에 밥 약간 먹었는데 금방 배고파지길래 우동 컵라면 하나 더 먹었습니다. 다른 것 하기도 애매해서 잠시 시간 보내다가 엄마 점심 식사 챙겨줘야 했네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불어요. 나무가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요. 아, 저 나무 스트레스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 부는 날씨에 시원은 하는데 햇빛은 또 강렬하잖아요. 이런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꽁치님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방광옥에 깨지 않을 꿈이길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어요. 행복해져라님께서 SF9의 손잡아줄게, 세븐틴의 바람개비, 엠플라잉의 피었습니다. 이렇게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밥시가 되었으니 밥 먹고 올게요. 사랑님도 점심 잘 챙겨드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심은 맛나게 배볼록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차 한 잔의 여유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밥은요 배볼록하게 먹는 거 아시죠? 그리고 통통 두들기면서 아 잘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와우님께서 트와이스의 치얼업, 그리고 트웬티원의 화이어,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밥씨사랑님 오셨는데 미리 먹었어요. 알타리 김치에 짜장, 짜파게티랑 먹었어요. 근데요, 알타리 큰 거 베어 먹다가 알타리 놓쳐서 짜파게티 위로 떨어지면서 짜장 소스가 옷에 지도를 그려놨네요. 순간 그대로 멈춰라 됐네요.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왕 무친 거 맛나게 먹었어요. 이제 운동하러 가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맛나게 드셨다면 그거로 된 거죠 뭐. 빨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짜장 소스 얼른 가서 퐁퐁했다 담가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그게 잘 안 지니까, 그쵸? 우리 와우님 알타리 엄청 맛있었겠어요. 저 알타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운동 잘 다녀오시고요. 햇볕 가리개 꼭 쓰시고요. 그리고 선크림도 꼭 바르시고요. 나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누구는 놀러 간다고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나도 막 따라가고 싶은 것 같아요. 뒷다리 잡고 따라갈까? 바지 까랑이 잡고 늘어지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떡할까요?

이제 약기운이 들어서 이제 기침도 덜하고 코도 맹맹한 게 조금 덜해지고 그래서 좀 살 것 같으네요. 누구는 집 나왔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고 나도 따라갈래 이러면서 신청날 올라왔습니다. 글로미 썬데이님께서 함께해 주셨네요. 잭스키스의 연정, 영턱스 그룹의 정, NRG의 나 어떻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세 곡 다 준비했어요. 우리 글로미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저 달빛사랑이 그러니까 신청곡을 마감을 했고 마감을 했는데 우리 이쁜 돌림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 서너 곡 넉넉히 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제 제 시간엔 마지막 신청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슈가의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이별이죠. 터보의 회상, 노래가 또 바뀌었어요. 아,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그거를 청해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노래를 바꿔버리면, 제가 신청곡을 올렸을 때, 노래가 다른 노래로 바뀌어 있으면, 참 당황스럽죠. 이렇게 말하면서, 슈가의 현명한 이별, 그리고 터보의 회상 두곡 청해주셨어요. 하늘옷이랑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이어폰 귀에 꽂고 아들 보고 있어요. 간식도 맛나게 뚝딱 비우고 잘 놀고 있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날씨가 더워 아들이랑 나가면 더위 먹겠어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맞아요. 날씨가 너무 덥죠. 그런데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서 또 그늘은 조금 약간 서늘한 느낌도 들고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요즘에는 자외선 자외선 지수가 너무 높아서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와 함께 더위에 지치지 않고 늘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노래, 슈가의 현명한 이별, 그리고, 터보의 회상 함께 합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미흡하고 아니 조금이 아니라 아주 미흡하고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저 때문에 조금 괴로워서스리라. 아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제가 이 감기 때문에 오는 걸까요? 입병이 났고요. 입술도 다 텄고요. 눈에 눈물도 질질 그걸 질질이라고 표현하죠. 눈물도 막 나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요번 감기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울려 산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내 마음에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의자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쳤을 때 누군가 의자가 되어 앉아 쉴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도 어우러진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망령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우리 예쁜 돌림과 함께 즐거운 시간 열어가시고요. 제 시간에 신청난 다녀가 주시고 그리고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안녕 I love you baby 그래야 되나? 어떡하면 좋아? I love you 사랑합니다. 아이시대로 또 뭐 있죠?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래야 되나? 갑자기 헷갈려졌습니다. 저 혼자 코미디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엔딩곡으로 아이오의 웃으며 안녕 전해드리며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너무 이쁜 그녀 이쁜 돌이 왔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요 서버 받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전 방송 달사랑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 이쁜 돌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다음 주 6월 16일 화요일 개국 22주년 특별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일 방송국 소속 대부분의 CJ분들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방송을 할 예정에 있고요. 어느 날보다 많은 CJ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CJ분들의 목소리와 동시에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축하 멘트나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등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셔서 정확히 내일까지 저희 방송국 부국장이신 흑장민님께 쪽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특별 방송 시간에 본인의 목소리를 하늘호수 방송국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은 특히 각 CJ분들 방송 시간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청취 그리고 목소리를 뽐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가족이란 건 참 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가 흉을 볼 수는 있어도 남이 흉 보는 건 듣기 싫은 사람들. 가끔은 참 미울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늘 얼굴 보며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세상이 등을 돌려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존재. 내가 몸이 아파 입원을 해도 조건 없이 항상 옆에서 간호해줄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평소에는 참 툴툴거리고 티격태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말이 들리면 제일 먼저 화가 나고,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건드렸다는 소식이 들리면 슈퍼맨처럼 날아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편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건 가장 가까워서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도 힘든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인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는 참 많은 인연이 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평생 내 편이 되어주는 인연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서로를 걱정하고 있을 우리 가족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멀리 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대화방에 햄바오님이 없으시다 보니까 우리 필사마님이 해주시나 봅니다. 설이나보다 더 인형같이 예쁜 하늘우스의 별 이쁜 돌림 두 시간 감사해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유의 곡과 그리고 에디킴 그리고 나인뮤지스의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햄버우님이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긴 하네요. 대화창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다들 주무십니까? 이런 날이 잘 없었는데. 여튼 신청하신 곡 중에 두 곡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유의 곡은 제가 뒤에 준비하도록 할게요.

행복 회자라님, 퇴사 며칠 안 남으셨죠? 마음이 어찌할까 궁금합니다. 정말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다음 직장은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리조리 넣어보신다고 하셨는데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쉬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맞점 하셨죠? 오후 시간 좋은 에너지 받으면서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해피하세요 하셨는데 우리 행복해자라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 해피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일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성인식, 베이비복스가 부르는 킬러, 그리고 파파의 사랑 만들기까지 함께 듣도록 합니다.

살다 보면 힘내라는 말보다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라는 말에 더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힘을 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힘든 마음을 감추고 출근하고, 걱정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도 묵묵히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응원보다도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말에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고생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에는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더 아끼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배우자니까, 연인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말을 통해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조금 부끄럽고 조금은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비싼 선물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 힘내라는 말 대신에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연인에게 해준다면 그 말은 더욱더 따뜻하게 전해질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애쓰며 살아온 시간을 인정받을 때 더 큰 위로를 얻는 존재니까요.

네, 나의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부르죠? 나의 꽁치님.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집에 있을 때는 약간 서늘해서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엄마가 빵 드시고 싶다고 해서 집 근처 베이커리에 갔다 왔더니 너무 덥습니다. 갔다 오니까 덥네요. 그래서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쁜돌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해피하게 보내세요 하셨어요. 요즘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우리 달언니도 새벽에 문 열어놓고 자가지고 감기가 드셨어요. 꽁치님도 면역력 약하시니까 어머님과 함께 몸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는 좀 따뜻한 거 입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좀 얇은 거 입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신청하신 곡 세 곡 준비합니다.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아기를 키우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그 신청고사에 다녀가신 걸 봤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기 키우는 거 상당히 힘들죠? 엄마들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수고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또 그만큼 보람도 있고 예쁜 모습도 보고 있을 거니까 뿌듯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 곡의 신청곡 중에 제가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할게요.

셋 하면 동시에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의 뒷모습 보지 않기 절대 돌아보지 말아요. 이별은 한 적이 없죠. 사랑한 기억들만 있을 뿐.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어른인 우리였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갚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알아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부모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왔을 뿐 우리 곁에 머물며 세상을 배워가는 독립적인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주고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믿어주고 세상이

부모도 아이와 함께 자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의 행복을 바래주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테이의 묘의 너와라는 곡을 불렀었습니다.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필사마님 신청곡이죠. 이유가 부르는 너는 나의 별이야. 지금 흐르고 있고요. 다음 신청곡으로 지금 열심히 퇴근 중인 회의를 하고 있으려나? 왕자탄 백만님 다녀가셨습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퇴근하면서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좀 전에 선물 주고 가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인피니트 H의 그 예뻐라는 곡과 그리고 이뻐 이뻐라는 곡. 네. 프로듀스. 뭔가 했습니다. 네. 그분의 곡입니다. 그분들의 곡.

안녕하세요, 돌림. 운동 다녀왔습니다. 땀 흘리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요, 돌림. 제가 오다가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탐스럽게 생긴 살구를 박스에서 고르는 척 하시다가 한 개를 쓱 가져가시더라고요. 손에 하나를 숨기고 계시는데 뭐라고 했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사서 하나 드릴까 지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굴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또 걸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범인은 다시 범행 장소에 나타나길 마련이거든요. 왜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걸까요? 나이 드셨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또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들을게요, 돌림 하시면서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와우님, 나이를 떠나서 일단은 내 것을 뺏기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얼마나 드시고 싶으면 남의 것을 훔치셨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드는 사연입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보여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해줘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사오신 과일 맛있게

마지막으로 글루미 썬데이님 다녀가셨습니다. 운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인사도 하고 좋았습니다. 오늘은 가족 생각이 나시나 봐요. 제가 가족 멘트를 해서 그런가? 가족이라는 곡과 엄마, 아빠에 대한 곡을 청해주셨는데 제가 개중에 엄마, 아빠를 준비했습니다. 글루미 썬데이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더운데 물 가득 먹어가면서 그렇게 탈수하지 않게 일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마지막 신청곡 두 곡을 듣고 마지막 곡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이 곡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특별 공개 방송, 아, 공개 방송 아니구나. 마지막에 왜 이랬지? 개국 특별 방송. 저는 2시 반부터 4시까지 함께 할 겁니다. 6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여러분들 개국 방송, 개국 특별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랑하시고 싶은 분들, 우리 방송국에 하고 싶은 말들 적어서 꼭, 아, 적어서 아니구나. 마지막에 왜 이러지? 녹음을 하셔가지고 꼭 장미 언니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네, 이제 에어컨을 가동시켜야겠습니다. 땀이 주르륵주르륵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이제 목요일,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다들 화이팅 하면서 전방송 우리 이쁜 돌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병원을 가보셔야 된다 그래서 퇴장했습니다. 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제처럼 또 사연난이 한가하면 중간중간

한번 선곡으로 해서 같이 낑과 놓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피스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오늘은 퇴근길에 감사히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방송할 타임에 또 퇴근하신 분들도 많고 또 퇴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 또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퇴근 시간이라. 네, 그러면 저희가 피싸마님 청곡하고 또 늦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행복해자라님의 청곡까지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해져라 님. 전곡 잘 들으셨나요? 악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네요. 이제 사무실 정리도 끝이 보여요. 사무실이 아주 썰렁합니다. 휑하죠?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이거 언제 정리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썰렁하고 휑하죠. 아,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오늘도 또텅빈 사무실에서 정리정돈 한다고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남은 시간도 네, 어슬렁 어슬렁 쉬엄쉬엄 하면서 띠까띠까 놀다가 놀 끝까지 놀면 눈치 보려나? 그냥 눈치 보여도 어차피 할거다 하고 쉬는 거니까 뭐네 행복한 시간 쭉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안 쳤습니다. 며칠째 냉장고에 넣어놓고 써먹지 못한 완두콩 있는 것 중에 반 살짝 씻어서 밥할 때 넣었습니다. 완두콩이 밥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네, 꼬숩죠? 네, 근데 쿠쿠 압력밥솥에 들어간 것은 너무 잘 익어서 완두콩 식감이 거의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후에는 베이커리에 가서 엄마가 빵을, 먹을 빵과 제가 먹을 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먹을 것을 오면서 세개다 먹어버렸습니다. 엄마는 2개 드시고요. 이따 밤에 하나 드실 것이 남아 있습니다. 길바닥 더위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제 잠을 잘 많이 못잔것 같지만 직사광선을 많이 맞아서 컨디션이 떨어져 한참 누워 있다가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악마님 오늘도 방송 잘 하시고 희망차고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면서

먹고 신나는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아 빵을 엄마가 제과점에 가서 빵은 사야지, 이건 내가 먹고 이거는 우리 꽁치 줘야지 하면서 사오셨는데, 꽁치 세 개가 너무 많나? 살도 빼야 되니까 한 개만 주지 뭐. 아, 두 개만 주지 뭐. 하다가 하나를 드시고 좀 더 걸어오시다가 두 개도 많나? 요즘 당도 오른 것 같은데 그냥 한 개만 주자 하고 마음 먹었다가, 아, 애당초 빵을 안 산 것처럼 맞아. 다 드신 거예요? 그거 아닌가? 호랭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가 아니라 빵 하나 먹으면 티 안 나지. 웃죠, 우리 꽁치님. 아, 어머니가 많이 빵이 드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저도 그냥 편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 이말 주말까지, 이번 주 주말까지 품바 축제라 매일 출근 도장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직사광선을 많이 맞아서 컨디션이 저도 제로입니다. 알코올이나 한번 넣어줘야겠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내 저녁 즐겁고 신나게 보내시고요. 드시고 싶은 빵이 있으시면 직접 제과점 가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시 7분입니다. 사연 난이 지금 두분 남아있는데, 아, 우리 와우님 사연도 있구나. 그럼 이쯤에서, 네, 시원한 곡들로 해서 세곡 듣고, 신나는 곡 듣고, 네, 구름이 선데이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구름이 선생님께서 잔잔한 곡으로 청해 주셨네요. 오늘 심경의 변화가 많이 있나요? 네,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 잘 챙기면서 언제나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주맘님께서 다녀오셨어요. 아니, 벌써 악마님을 만날 시간이네요. 악마님의 노래가 울려퍼지면 퇴근 시간이 임박해 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두근세근 좋습니다. 아, 오늘이 금요일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목요일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도 있는 거예요. 목요일도 나름 사랑해주세요. 매력 있어요. 아, 그래도 벌써 일주일이 다가왔으니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방송도 화이팅 하시고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네, 요즘 사연란에서 자주 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근데 레파토리가 안 바뀌네요. 청곡들 좋은 노래들 억수로 많은데 지금까지 계속 빠짐없이 도경수의 팝콘을 전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악마의 맘대로 도경수 노래 다른 곡을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네, 팝콘이 드시고 싶은 건 아니죠? 또 설마 팝콘 안 틀어졌다고 내일 또 데이트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한 주에

네,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 시간을 앞두고 다들 한 분, 두분 퇴근하시는 분, 그전부터 퇴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조심해서 귀가하시고요. 저는 또 남은 시간 또 와우님 사연 가지고 있고요. 또 다음 방송은 우리 까까님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마감선 올라오면 까까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새곡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마님. 청소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흙먼지가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 아이들 늦게 와요. 여유 있어요. 방송 감사하고요. 맛저녁 하세요, 형마님. 전 오늘 쉬고 싶어요. 못 쉬게 하네요, 아주 그냥. 아, 요즘 이번 주 가게 들려서 가게에서 일좀 도와주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3시 정도 되거든요. 11시에 나갔다 3시 정도 되는데, 오늘 오후에는 집에서 좀 쉬려고 그랬더니, 야구를 보면서 열심히 쉬려고 그랬더니, 또 호출을 하네요. 그래서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와우님도, 여유 있는 저녁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즐거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로또 사와가지고 자동도 사오셨죠? 끌리는 번호 있나요? 오늘 느낌이 되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와우님, 저녁 시간도 편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시 8분 저는 이제 마감선 올렸습니다. 까까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올려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저의 선곡으로 해서 계속 음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21분입니다. 또 이제 잔잔한 곡을 해서 여러 곡 전해드리고 저는 슬슬 마무리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깎아님 입장했습니다. 우리 깎아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일

나는 나에게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밉고 싫은 감정들이 올라온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그 말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안 좋은 기분에 계속 머물러 있다. 여기서 나의 욕구는 위로와 배려의 말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다는 것이다. 이 욕구와 연결되는 나의 신념은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황보현의 그림책을 활용한 감정 코칭 중에서의 글입니다. 누가 나에게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할 때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아마 없겠지요.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해요. 타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런 내 마음조차 탓하지 말고 다정하게 보듬어 줘야 된다네요. 6월 11일 목요일 7시 방송 깎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 시간 방송해주신 우리 악마님 3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배 많이 고프죠? 2시간만 방송을 해도 허기가 져요. 3시간 방송하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죠?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깎아와 함께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글처럼 나에게 싫은 말 하는 사람 밉습니다. 혹여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혹 내가 실수한 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 어떨까요?

자전거 탄 풍경에 일어나 너의 하늘을 봐. 박혜경의 나 매력 없니? 토니안의 유츠 프라카치아라는 곡까지 세곡 함께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글은 나에게 싫은 말 하는 사람이라는 글이에요. 오늘은 유독 이 글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느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너를 위한 이야기야 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도 나의 단점 혹은 나의 실수 이런 것들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주면 그 말이 맞다 한들 좋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나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없는 얘기는 안 해. 나는 정말 솔직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물론 틀린 말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만 그 바른 말이 상대방에게는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될수 있다라는 점은 꼭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유독 바른 말하고 유독 틀린 말안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바른 말을 해주면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혹은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참 궁금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마음처럼 안 되고. 저만 그렇진 않죠? 자, 복잡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신청곡 제가 보니까 제시간 첫 신청곡 필사마님이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을 한곡 올려주셨는데, 이곡 잠시 미루고 제가 선곡 두곡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려드리고, 우리 사모님 신청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2PM이 부릅니다. 우리 집.

오랜만에 방송으로 뵙습니다. 반가움이 더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필사마님께서 제 시간 첫 신청곡을 올려주셨어요. 원래 화요일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며칠 늦춰서 목요일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참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기네요. 신청하신 곡이 조선 힙합의 꽃길이라 하더니 라는 곡 신청하셨어요. 제가 이 조선 힙합의 노래를 제일 처음 들었던 노래가 그 가사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 라는 곡 아시나요 혹시? 그 틱톡이라는 거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가수가 누구지? 아, 도대체 이건 어떤 사람이 불렀길래 이렇게 재밌게 잘 불렀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AI네요. 아, 요즘에는 진짜 무섭습니다. 이 AI의 기능, 실력, 뭐 가사, 노래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가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가 너무 재밌어요. 조선 힙합의 꽃길이라 하더니 라는 곡 신청을 하셨고

잠시 딴짓하는 사이에 음악 파일이 잘못 올라갔네요. 신청곡이었죠. 에코비의 우리가 헤어진 이유, 도요한의 늦은 안부, 조선힙합의 꽃길이라 하더니 라는 곡 세 곡 함께 했어요. 어떠셨어요? 조선힙합? 요즘에는 AI가 부르는 노래가 목소리가 참 좋아요. 조요한이라는 가수도 AI라고 하네요. 몰랐어요. 이 노래를 계속 들었는데 노래 괜찮다, 노래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송하는 자키로서는요 참 난해해요. 정말 가수가 부른 노래들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AI 가수까지, 목소리도 좋고 또 가사도 재밌고 공감도 가고, 이제 사람이 부른 건지 AI가 부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 우리 꽁치님, 꽉가님 안녕하세요. 저녁 일과를 마치고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 다녀갑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네요. 운동도 살살 하고 몸을 회복해야 할것 같습니다. 꽉가님 오늘도 좋은 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열심히 운동하셔서 다이어트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체중도 많이 줄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해봤지만 다이어트에서 체중이 줄면 면역력이 일단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요.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한번 정도 아파요. 그래서 드시는 것도 너무 안 드셔도 안 되고요. 저는 운동도 살을 빼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하시는 거 저는 비추천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일주일에 많으면 4번, 적으면 3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운동하지 마시고요. 건강하셔야 돼요. 아프지 말아야죠. 신청하신 곡 김나영의 아직 난 그날에 살아, 그리고 벤의 갈 수가 없어, 예소은의 작별이라는 곡까지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차분함의 이케리 까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세이디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네요. 목요일 늦은 7시 방송 오셨네요. 잦은 회식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목요일 살짝 연장 근무했더니 피로가 몰려오기도 하고 몸땡이도 아파서 후다닥 퇴근하고 저녁으로 라면 먹었습니다. 손가락 까딱하기도 싫어서 순정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누구보다 먹는 건 진심이기에 고기와 파로 기름을 내서 맛깔난 신김치 넣고 양파도 먹으면 좋으니 때려놓고 계란, 후추, 파는 기본 옵션이라 이거저거 넣으니 한 냄비가 됐어요. 왜 제가 요리하면 음식이 헤비해지는 걸까요? 밥 때만 되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배터지네요. 웃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입니다. 근데 웃긴 건 먹는 양이 줄었다는 거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케리 까까님도 살짝 찔리신? 네, 살짝 찔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목요일 밤이지만 그럼에도 방송 감사히 듣습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스위티님 사연 보면서 저도 뜨끔했어요. 햇반 아시죠? 햇반. 햇반 큰 사이즈 아니고 작은 사이즈 반만 오늘 먹었어요. 하나 다 안 먹고 반. 대신 거기에 두릅나물 무친 거, 취나물 무친 거, 그리고 참나물 무친 거, 그 다음에 방풍나물이었나? 뭐 그거 무친 거, 나물이 한 4가지인가 5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 나물을 많이 안 넣은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넣고 밥은 정말 햇반 반만 넣었는데 이걸 자꾸 비비다 보니까 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정말 든든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스위티님 저녁 줄었는데 왠지 배가 부른 요거 넣고 저거 넣고 하다 보면 양이 이만큼 되는 거. 나물 반찬은 먹으면 소화가 참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물은 괜찮아.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라는 마음으로 든든하게 먹게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코끼리도 풀만 먹는다고. 살짝 상처받았어요. 신청하신 곡 세 곡 있어요. 브라더스의 너를 그리워할수록 그리고 도라도의 마음을 놓치다 임지성의 추억 속의 그대 세 곡 신청하셨어요.

스위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임지성의 추억 속의 그대라는 곡까지 함께 했고요. 이 추억 속의 그대는 예전에 드라마 연기를 했던 배우였었죠. 황치훈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노래를 냈어요. 추억 속의 그대라는 곡. 이 곡 예전엔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노트에 막 적어가면서 가사를 외웠었던 노래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카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카세트 테이프를 빌려서 이쪽에서 음악을 송출하고 그 옆에 카세트를 꼽아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플레이 버튼하고 녹음 버튼을 같이 눌러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카세트 테이프에 음악을 넣어주는 그 매장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마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USB에 노래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빌려서 음악도 녹음하고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막 적어서 쓰는 거예요. 아니, 서점 가서 음악 그 나오는 가요 책을 사면 되지. 왜 그걸 열심히 적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이라 용돈이 부족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노래가 또 확 생각이 나요. 제 시간에 신청곡을 다 들려드렸어요.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셔서 여유있게 두세 곡 정도 올려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신청곡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선곡 들려드리는데 갑자기 이 곡이 듣고 싶네요. 장덕이 부릅니다.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칼라 세션의 리메이크 곡이었습니다. 피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여운의 홀로 된 사랑, 장덕의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라는 곡 세 곡 함께 했고요. 어떠셨어요? 아주 오래된 음악 들으신 기분이. 아마 여운이나 장덕이라는 가수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그 하늘호수 방송국이 청취자분들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젊으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갭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오래된 노래를 들려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운이라는 그 이 홀로 된 사랑이라는 노래는 아마 그 강변가요제의 수상곡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금상이었는지 은상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홀로 된 사랑이라는 노래를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오래된 곡들을 많이 안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아주 가끔 이렇게 신청곡이 없는 빈 타임에는 좀 오래된 곡들, 이 곡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곡들로 제가 준비를 해서 종종 들려드릴 거예요.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 두 곡 정도 더 준비해봤어요. 배따라기가 부릅니다. 따랑따랑.

지금 들려드린 곡은 전영록의 내 사랑을 보 송골매 한 줄기빛 그 다음에 배달에게 따람따람이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이 따람따람이라는 곡을 부른 가수의 목소리가 진짜 해바라기 가수 아시죠? 해바라기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이 음원은 제가 살짝 빼놨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네요. 옛날에는 정말 그 많은 곡들을 그 다운을 받으면서 제대로 이 확인을 못했던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음원 파일을 받으면 이 곡을 다 들어보지를 못하고 송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곡들을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송골매 한 줄기빛이라는 곡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전영록의 노래가 딱 나가니까 아! 이 곡은 안다 하셨는데 아마 모르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이내 사랑을 보라는 곡은 리메이크한 가수들이 꽤 있어요. 근데 원곡 가수 전영록의 원곡을 듣기에는 저희 방에서는 아마 드뭅니다. 가끔 아마 제가 이렇게 옛날 곡들 원곡으로 요즘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거 말고 원곡으로 제가 종종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우리 다음 방송 하시는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와, 벌써 시간이 8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입니다. 한우로수 방송국에서 까까와 함께 하고 계세요. 신청곡 마감을 했기 때문에 선곡으로 준비를 해서 들려드리는데요. 자, 약간 리듬감 있는 곡몇곡 들었죠? 청아가 부릅니다. 그 끝에 그대.

박상민의 눈물잔, 케이시의 그때가 좋았어, 청하의 그 끝에 그대라는 곡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이니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시면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 이니님 방송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노래 한 두 곡, 세 곡 정도 들려드리면 될 것 같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찬혁이 부릅니다. 멸종위기 사랑.

잠이 오지 않아 이불을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게다가 겨우 든 잠에서 악몽까지 꾸게 되면 정말 괴로운 밤이 되겠죠. 긴긴 밤 시간은 더디가고 몸은 한없이 무거워지고 짧은 밤 꿀잠이 보약이래요. 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악몽까지 꾸고 이렇게 힘들 때는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즐거운 생각 하시면서 푹 주무시면 좋겠죠.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다음 방송 하시는 우리 이니님과 함께 쭉 함께 하시고요. 깎아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할게요.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해주신 분들, 대화창에 참여해주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여기서 깎아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휴대폰을 찾으면서 손에 휴대폰 들고 계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안경을 찾겠다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머리 위에 안경 올려놓은 걸 발견한 그런 적은 없으실까요? 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정신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에 잠깐 또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듣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좋은 노래 한 곡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쩌면 오늘 놓쳤던 작은 행복이 노래 속에서 발견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밤이 아름다워지는 시간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여러분들과 데이트하러 왔어요. 네, 9시를 출발해서 11시까지 우리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전 시간에 우리 까까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함이 묻어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갈게요. 네, 뮤직 큐!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저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와우 라디오도 함께 하시는 분 꽤나 많으십니다. 그쵸? 스마트폰의 어플로는요,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어른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가요 풍경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0: 네, 음악 신청란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1: 나를 잊고 살았지. 가끔은 이유도 없이.
0: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늘호수의 풍경지기 이니님. 네, 오늘도 필사마가 왔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네, 개도 안 걸리는 더울 때 감기가 걸려서 해롱해롱하다가 몸 상태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니님도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요, 감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에어컨 때문에 여름에가 오히려 더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름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소녀시대 런데글런, 그리고요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안아줘. 네, 제가 안아드리면 안 되겠죠. 네, 에스파의 슈퍼노바까지.

네, 이번에 사연은요, 우리 스위트님께서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네, 며칠 날씨가 선선했는데요. 다시금 여름이 오늘 제법 땀 좀 흘렸네요. 네, 2박 3일 대표님 투어하시고 가셨는데 역시나 회식이나 금일봉 같은 건 없었네요. 아이고.

0: 오늘보다 좋아.
1: 네, 그런데 말입니다. 타 부서는 오늘 회식을 한다고 하네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어디까지나 부러워. 그러는 건 안 비밀. 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네, 넓디 넓은 잔디밭에서 장어도 또 양꼬치도 고기도 구워 먹는 그런 상상을 살짝 해봅니다. 그래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 둘 세어 보지만 손끝. 네, 아주 현명합니다. 아직 배가 안 꺼져서 간식은 또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누나도 식사 든든히 드셨겠죠?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먹는 게 진심이라 든든하게 먹고 오죠.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일단은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너야.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할수록 더 빛나는 우리 누나와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나빴다 해야 되는데, 그쵸? 네, 아무튼 그 미련은 던져버리고요. 부러우면 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2시간 함께하면서 우리 힐링 타임 네, 완벽하게 합시다. 네, 고운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해 주신 곡은요. 문헌의 기다렸던 시간 에스프레소에 보고 싶다. 케이윌의 사랑이 시작돼요 이렇게까지 함께합니다.

네, 어릴 때에는요, 개미처럼 살아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네, 하지만 가끔은 배짱이처럼 노래 한곡 듣고 또 하늘 한번 바라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실력이 아닐까

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것 같죠. 네,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지금 이 순간, 네, 이 순간도 분명 소중한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를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인이가요 풍경 2부 시작됐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요. 김필의 그때 그 아인, 샘김의 숨, 아이유의 밤편지. 네,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다음에 신청란에 오실 때는요, 간단한 사연을 올려서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고운 마음 또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미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컨디션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야식은 간단히 먹고 자야 할 듯 합니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컨디션이 왜 안 좋을까요? 날씨 탓인가? 아니면 피곤했나? 그래요, 오늘도 하늘호수 안에서 편안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브라이언의 내 여자, 비투비의 나의 바람,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 네, 세 곡 준비합니다.

네, 쿡의 위시. 이 곡이 너무 좋아서 멘트를 하면 다 못 들을 것 같아서 전곡을 듣고 싶어서. 네, 우리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네, 일찍 자려나 했더니 잠이 안 오는 모양이에요. 그쵸? 그래요. 아무튼 신청곡 들으면서 편안한 잠자리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조금 늦는 건, 네, 박원과 수지가 함께합니다. 기다리지 말아요. 네, 기다리지 말아요. 박지현 씨의 말할 걸 그랬지까지 함께합니다. 말아요.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은 7시 네, 7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네, 느리게 네, 가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내가 없는 너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 네,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루도 여러분들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보내고 오셨죠?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또 장시간 방송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오늘 푹 주무시고 편하게 주무시고 예, 내일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보내고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오늘도 1시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제 바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쇼트홈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란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예, 조용하기도 하고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이 있으시면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첫 사연이자 마지막 사연인가요? 설마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여보세요님 다녀가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김결의 햇빛,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요,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그리고 크게 하늘이 예뻐서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요즘 하늘 이쁘긴 하죠. 날씨가 좋아서인지 하늘을 자주 보게 되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끔 나름 맑은 것 같은데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약간 흐린 것 같은 그런 날씨도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즘 날씨가 덥기는 낮에는 덥긴 하지만 밤에는 그런대로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해가 길어져서 6시 또안 돼서부터 되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퇴근하실 때 겉옷 하나 좀 챙겨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요즘 감기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 미리미리 겉옷 하나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낮에는 반팔을 입고 한 5시 이후부터는 긴 팔을 입어야 되나 할 만큼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요. 어느덧 6월, 올해도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김겨울의 노래죠. 햇빛이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 11시 34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효로수 24 나니엘 갈로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10cm의 노래 준비해놓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한 걸 많이 찾게 되죠. 반대로 날씨가 더워도 찬 거를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따뜻한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좀 많이 바뀌어서 물도 차가운 걸 많이 먹었었는데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걸 마시게 되더라고요. 커피도 아주 가끔씩은 따뜻한 걸 마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날씨가 춥든 덥든 무조건 이랬는데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때그때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예, 그래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cm의 아메리카노, 프로미스 나인의 하얀 그리움, 그리고 티아라 추신성이 부르죠. 오랜만에 함께하는 TTL까지

정창용이 부르죠. 시간이 지나면 밤 9시에 가진 것 없던 시절에 널 만나서 황철의 익숙함에 속았나 봐 하시면 하시면서 뭘 하시면서지? 예, 세 곡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나한테 좋을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익숙한 것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되게 속상한 게, 아, 왜 나는 그 익숙한 거에서 왜 탈피를 못하지? 한번 바꿔볼까? 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바꿔보고 싶은데, 쉽게 그거를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거를 제가, 탈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탈피가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려면 어떠한 시도를 해보세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는 방법,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방법. 물론 내 마음가짐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선곡으로 이어갑니다. 동물원의 노래죠. 널 사랑하겠어. 그리고 이연의 가슴이 시린 게, 에스프레소의 내 입술을 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루스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신청난이 신청난에 드디어 사연이 올라왔네요. 내일 한국대 체코가 축구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하셨어요. 누가 이길까요? 내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인가요? 되게 이제 축구 시작하면은 되게 음악을 듣는 시간보다 축구 보냐고 제 시간이 더 조용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하는 거라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 경기하는 날은 유독 그러지 않을까. 근데 체코 선수들이 그저께인가 그때 들어와서 몸을 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늦게 거의 뭐 당일이나 다름없이 그만큼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되겠죠. 누가 이길까요 보다 누가 얼만큼

더 간절하게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렸을까. 꼭 이기는 것만이 이기면 좋겠지만 꼭 이기지 못해도 지더라도 예, 우리 선수들 힘낼 수 있도록 철님께서 응원만 잘하면 이기지 않을까.

행복하자 일님 올만에 청란찜해요. 기회를 잡아 후다닥 잘 들을게요. 가능한 곡으로 부탁해요 하셨는데요. 예, 다 가능합니다.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도 있어요. 세 곡 다. 저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케일의 눈물이 뚝뚝, 시아의 I Believe, 그리고 지선이 부르죠. 사랑에 미쳐서, 이렇게 세 곡 주셨네요.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도 여러분들과 1시까지 동행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우리 철림의 신청곡이죠? 최예나가 부르는 키치키치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란에 발걸음 해주신 예 여보세요님, 철림, 행복하자님, 선물 담아주신 우리 철림, 그리고 추천 눌러주신 우리 31분의 하늘호수 가족님들,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 청취해주신 가족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7이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또 만나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호수 자키 나니였습니다. 셔터문 내려갈게요.

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0: You're listening to
1: 한우로수 방송.
2: 어떻게 전할까 널 향한 내 진심.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기온이 차츰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 일부 중부와 남부지방에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땡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에 1km 미만의 안개가 껴 있습니다. 짙은 안개는 점차 옅어지겠고요. 이후에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이 17.2도, 전주 16.4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갈 텐데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쾌청한 하늘과 함께 월드컵 거리 응원에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합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피부를 적극 보호하셔야겠고요. 대기 오염물질인 오존의 생성도 활발해지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 역시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는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 방송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이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어요. 동방신기 믿어요. 폴킴 지금 이대로도 좋아. 카더가든의 나무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수고 많으세요. 요즘 이 시간이 이상하게 기다려지게 돼요. 목소리가 듣기 좋아서인가. 그리고 날씨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매일 체크하는 게 날씨인데 고맙습니다. 좋은 목소리에 빠졌나 봐요. 네, 따뜻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방송 찾아주시는 것도 반가운데 이 시간 기다려진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더없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 챙겨보는 게 하루를 준비하는데 꽤 중요한 일이죠. 작은 정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고요. 무엇보다도 목소리도 칭찬해 주시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아침인데요. 앞으로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쌓였던 피로도 슬슬 느껴지겠지만 주말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요. 곳곳에 또 소나기 소식도 들이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고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하는 일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웃을 일 많은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극장미님 신청사연입니다. 청해요. 안녕하세요 터보옵. 좋은 아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는 간혹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뭐 먹기는 해야겠지만 일을 안 한다는 말이죠. 오늘도 잘 들어요. 그리고 제가 없어 고생하는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더 스카우트의 소리쳐 다시 태어나는 별 황가람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태호 기억 속의 멜로디 청해 주셨어요. 예, 좋은 아침이에요. 즐거운 여행 되고 있는 거죠.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쉬어가는 시간이 살다 보면 꼭 필요한데요. 늘 방송국 일 챙기고 사람들 챙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은 놓치기 쉽잖아요. 이번 여행만큼은 그런 걱정 잠시 내려놓고 마음 편히 즐기면 좋겠네요. 마음 한편에 방송국 비우고 나와서 미안함이 있는 것 같은데 장미님이 늘 방송국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미안해하기보다는 여행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큰 선물이 아닐까 해요. 계획한 대로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여행의 여유 마음껏 즐기길 바랍니다. 좋은 풍경과 좋은 시간들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터보님 불금이에요. 이번 주도 금방 지나갔어요. 다음 주면 벌써 6월 셋째 주네요. 쏜살 같은 시간이에요. 다음 주 쏜살 같이 만나요. 터보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해요. 쏜살이라서 후청했군요. 그러게요. 한 주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고 다음 주면 6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갑니다. 시간 참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바쁘게 지나간 만큼 알차게 보낸 한 주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푹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 있으니 외출할 때 우산 하나 챙기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반갑게 만나 행복한 불금 되세요.

꽁채님 다녀가 주셨어요. 솔지의 반지 하나, 경서예지 차가을의 타임리스, 최유리 답답한 새벽 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것저것 할 일이 있어서 잠시 시간 내 다녀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꽁채님. 어제 아침에 안 보이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살짝 걱정했는데 방송 말미에 또 딱 나타나 주셔서 예, 다행인 일이구나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짬내서 들러주시니 더욱 반갑습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찾아준 마음이 더 고마운데요. 아침부터 이것저것 챙길 일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틈틈이 쉬어가면서 즐겁게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획한 일들 잘 마무리하고요. 웃을 일 많은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말과 휴일 푹 잘 쉬고 다음 주 다시 반갑게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7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김연규의 스테이, 이예준 사랑투, 선승연 물들어 정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토버님, 오늘도 모닝 근무입니다. 목소리는 100% 돌아왔고 감기 증상은 80% 정도 나은 상태예요. 제 생각보다 빠르게 나아졌네요. 오늘만 버티면 이틀을 쉬네요. 잘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목소리가 100% 돌아왔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감기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한시름 놓았겠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방심하지 말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모닝 근무로 하루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만 잘 버티면 기다렸던 주말과 휴일이 찾아오니까요.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몸 상태도 많이 좋아진 만큼 무리 없이 근무 잘 마치고요. 주말에 푹 쉬면서 남은 감기 기운까지 말끔히 털어내시고요. 행복한 불금 보내세요.